0: 빵짱 예비군.
1: 야, 도시리카도 살림 사파이언스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 온갖 가밋 서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마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끈방한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단원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하길 라바스 부카스 24 호라스.
2: Choy, pabakal, Choy, Pedro Liber, Choy!
3: Pila ka, Pino!
2: Isa lang, Guru Choy, ah! Yung sabon niya duwa ko, malanasakitan mo!
3: Ha! Doon!